아니 갔다 자 비만 갔다 살아 전인 자 비만 아이 딱 거기 일등 모습 갔다 살아 전인 자 두근대 캬 집세 마셔야 해 무슨 무슨 내 맛에 그 때문에 여태 혹시 원래 잡고 되게 내가 뭐 이게 토시킹이 겹도 되네 가수고 프로 저기야 무슨 게래 불빛 어스코선 날이 왜 이렇게 멋있는 게 좁아 좁 그들 그들 나 가서 그 친구는 우이트로 가는 무슨 뭐 저기 M 킨치 되게 저기 어스 보게 갔다 말아 되게 무슨 말이네 저스 그룹 와라 어떤 그래서 키 쇼크를 투트 밀세가 없이 벌세 밀세 카라가 비 프로서도 담사 M 저기 어스 보게 맨 무스코 저전스키 슈냐 불 미사 또 맨 가이단 브라마 저것도 좀 자서 꼬이도 될 아빠 çetelde havada semalet partilep getip kaptı da içine bir de maymun paraşütte sakarıp çıkıp kaptı. Şimdi maymundan bütün çeteli alımları soru var. Paruski panimayt? Ne panimayt? Parlevo Fransa? No. Sprechen Sie Deutsch? Nein. Italiano? No. Do you speak English? No. Uzbeki çüne sana? Semalet uçuk yutak yende pasajerlerle bak kaptı da. Ne bu? Aha, çepi çeliş oturdum. Aha, pasajırlı çepi çeliş oturdu. O demleme kotudu. Pasajırlı ha, çepi çeliş oturdu. Stördü ise kısçı. Ne mi o? Aha. Ha, gapırı oturdu. Aha. Ha, stördü ise kız gapırı oturdu. O demle çepi çeliş oturdu. Hop, lütçükle ne mi kotudu, lütçükle? Aha. Ha, şöyle. Lütçükle okulagen bu ise sen bunu kim kaydetsin? Aha. Çünkü hayvan gibi kuni komasın diken gap var. Sen gömme. Ustaları.